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친구하래로 친구하래로 친구하래로 get up taking a bus 성훈아 get up taking